왠지 처음 너를 봤을 때부터 다르게 운명의 시간엔 또 더디게 같이 내 가슴은 널 향했고 내 심장은 다시 또 뛰었고 꺼져버리던 희미한 불빛 너로 인해 다시 타오르는 눈빛 마치 오래전부터 널 사랑해

0: 제법 겨울이야. 초록을 감춘 roadside. 아무도 눈이 온 걸 몰라. 그 하얗던 골목 그게 많이 기억나.
1: 기다리면 많이 했어. 맘이 가는 곳 그런 건 처음부터 너뿐인 걸. 있잖아 혼자는 그만하고 싶어. But don't know if this is what you want to. So I need to know.